믿으신 미샤이도 그 아내 생활을 했으니 디바람의 엔딩이 바람의 연습이 있니 Beta mau alih ada dan temani Beta katon dua lewati waktu bersama mari jua mengerti Beta sedikit saja.